송으로 나나세 산타니 나니마 무소야 모노보라 Nyinkize chiye ala siraye Nyinkize jele kutile matile Nyinkize fine kosuro kono Parikola yele kukalo jee